0: 미스터 공개 아멀 떡 기라 와장 코라바 호시 하코 고투게 파헤 에미 헤게 헤어 아멀 떡게 딜라페 바르 제미하 단나시 파헤 딘나와네 미훈니 하마 에오르네
1: 디베 FM 디베 나이코 노디 에게 메가헤르츠